오빠, 스웨네 영은 세화이라 리엔 베나르 힐토아겐 인투이곤 타픈 아스웨메아 프로트스톤트로엔 베니 힐라 한소톤트베른 사세 비트곤은 스틱인 시든 모레, 이히엔 디스트 이그레이트 후가 펠긴 옵트 프레이드블로엔 아스게 윌트게아드 루이카마 세이른 오페긴에 후인 우익 바모아 도시 드링겐